0: 아, 고맙다.
1: 아이고.
2: 하이.
1: 하이.
0: 응응. 아, 방금 그걸 한 바가지.
1: 아야.
0: 빠빠빠 앱만 봐야 푸지 코눔도 앵보네 다비니 코눔도 뒤줄이오.
1: 아이고.
0: 솔라갈. I think 남산지 쓰는 노이즈올. Oh, and I don't know. Yeah, I think it's all. But also, most of the city of the village, Kubuga, Ulanga, something I shall be one.
1: Yeah, yeah.
0: Lapo, Sidule.